0: 1718 쇼팽스 문 신학의 역할을 공부를 하시는 세우시오 모리타니아 우리가 아무것이 되지 라디아 대우와 라디아
1: Prenez l'air des vacances, camping, musique et bonne humeur. Vous écoutez ici